나는 이별을 하고 어머 이때 무슨냐 무슨 어디가 이때 나 다른 거는 어니웨이자 오해로 먹고 무대 히토 니웨라 니웨라 등은 말이야 무슨냐 무슨